0: 사인이다.
1: 헤이, 솔직히 아주 사마이.
0: 네, 안 되올랐니? 아유, 옛날만 라이키야.
1: 일단 씨, 뜨다로 했다랬다.
0: 라,
1: 예.
2: 아유, 호, 솔직히 아유.
3: 라디오 스카팔타, 103.4 MHz.